행복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점심에는 친구랑 맛있는 식사하고 저녁에는 가족들하고 함께 한다니 따뜻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가 참 알차고 행복하겠습니다. 요즘 한낮의 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산책하기도 참 좋은 때죠. 오늘은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시간 되면 가볍게 산책도 즐겨보고요.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만큼은 야옹수님을 위한 행복한 날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인이 어머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방탄소년단 피탐 눈물, 워너원의 에너제틱 정해 주셨네요. 오랜만이에요 터보님. 오늘도 피곤한 날이에요. 늘 피곤하지만요. 오늘은 제 이비인후과의 아들 소아과 갑니다. 힘든 날이 예상이 되네요. 내일도 나가야 됩니다. 아들 발달 검사하러 대구 대학병원을 가요. 오늘도 나가고 내일도 나가고 벌써 힘든 게 예상이 되네요. 혼자서 다 하니 힘듦이 두 배, 세 배가 돼요. 바쁜 남편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죽을 맛이죠. 오늘 빨리 두 군데 진료보고 곧장 집으로 와야겠습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수요일 지나면 시간 잘 가던데. 터보님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세요. 네, 오랜만이죠. 오늘 본인 진료에 또 아들 진료까지 챙기고 내일 또 먼 길 가기 다녀와야 한다니 듣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바빠지는데, 혼자서 뭐 이것저것 챙겨야 할 일 많으면 같은 일도 두 배 세 배 힘들게 느껴지죠. 그래도 오늘 해야 할 일 하나씩 잘 마치고 다른 생각 잠시 내려놓고요, 집에 돌아와서 푹 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까지 미리 걱정하지 말고요, 오늘은 오늘 할 일만 잘 해내면 됩니다. 수요일 지나면 시간 금방 흘러가니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예, 아기랑 진료 잘 받고 오시고요. 예, 무사히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기주맘님 다녀가 주셨어요. 조선이팝의 마음의 숲, 도경수의 팝콘, DK의 별이 될게 청해 주셨습니다. 기주맘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노래 선곡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하신 곡들과 함께 기분 좋은 음악 시간 이어가시고요. 오늘도 웃음 가득한 행복한 수요일 보내세요. 여러분께서 예, 청해 주신 예, 신청곡과 사연 예, 듣고 계시고요. 예, 사연은 마감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려는데 이상하게 말이 나갔네. 오늘 다음 방송 10시부터 12시 방송은 세젤예단 단비님 방송이에요. 마감이 되어 있으니까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있으신 분들은 단비님께 많이 전해주세요.

햄바오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박효신의 좋은 사람, 이수영의 라라라, 휘성의 안 되나요?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형 천공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는 종일 외근이었고 오늘은 사무실에 있을 예정입니다.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예, 외근으로 어제는 많이 바빴군요. 오늘은 사무실에서 조금 여유롭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맑고 낮에는 따뜻하겠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꽤 크죠. 바람도 많이 불고 외근은 없더라도 출퇴근할 때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다니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맡은 일 마무리 잘하고 좋은 음악과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가지시고요. 수요일 한가운데지만 기분 좋은 일 많이 생기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마지막 사연 흑장미님 다녀가 주셨어요. 추워요 오빠 털옷을 입을까요? 뛰라니 뛰면 숨차요. 제가 우리 돌하고 같이 아빠주기로 그래서 가슴이 계속 아파요. 희한하죠? 우리 돌이 오늘 입원인데 수술 잘하고 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잘 들어요. 한동근의 넌 잘해낼 수 있어. 포맨의 예쁘니까 잘 될 거야. 최유리의 잘 지내자 우리. 예, 본인의 간절한 희망을 선곡에 담았네요. 예, 포맨의 예쁘니까 잘 될 거야는 아까 포맨의 곡이 한 곡이 나가는 바람에 버블 시스터즈의 예, 잘 될 거야로 예, 바꿔서 예, 보내드립니다. 정말 추워요. 트롯은 아직 좀 이를 것 같고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계세요. 근데 오늘은 웃으며 넘길 얘기보다 우리 분돌님 걱정이 더 크겠네요.

같이 아파주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수술 잘 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저도 같은 마음을 보태봅니다. 흑자미님도 걱정한다고 너무 마음 졸이지 말고요. 잘 될 거라는 좋은 생각 많이 하면서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무탈하게 잘 될 겁니다. 힘내세요. 흑장미님도 이쁠돌님도

오늘 아침은 제법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지만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잘 챙기시고 건강관리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수요일입니다. 한 주의 중간 지점에 와 있는데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모든 분들 남은 하루도 힘내시고 기분 좋은 일 하나쯤은 꼭 만나는 행복한 수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내일 아침 반갑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로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단미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곁을 지키는 한우로스 24, 저는 터보였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왁자지껄 어울리다가 문득 혼자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북적이던 자리가 조용해지고 나면 그 틈으로 괜히 이런저런 생각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시간을 오히려 잘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 애써 그 감정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가장 좋아하는 일을 슬쩍 해보는 거죠.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더 이상 쓸쓸한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이 되거든요. 하루 중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한우로스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여러분 사연 가져왔습니다. 일단 사연을 먼저 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볼까요? 아,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건가요? 잘 지내셨죠? 저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젠가 같이 일하는 과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뭐 재밌는 일도 없고 특별히 슬픈 일도 없고 그냥 사는 게 재미없어 그러시는데, 저는 평소에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라 너무 행복하겠는데요 그랬거든요. 저는 그렇게 별탈 없이, 아니 별탈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필사마님께서, 안녕하세요 담미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 듯 합니다. 무탈하시죠? 저는 오늘 쉬는 날입니다.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정말 응급상황이 아니면 카톡으로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편히 쉬고 싶은 마음에 말이죠.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네, 저도 저는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3일 쉬거든요. 근데 전화하기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계속 연락이 오니까. 3일 동안 저도, 그리고 뭐 며칠 쉬시는지 모르겠지만 필사마님도 부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누나,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현재까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무사히 있고 그러면은 이후부터는 어떤 일이 또 생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무사히 하죠. 별탈 없이 무사히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햄버우님께서 청해 주셨던 베이비복스의 우연 전해드렸습니다. 정인이 엄마님께서 단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후에 아들이랑 병원 가는 날입니다. 저도 가고 아들도 가고 이놈의 모자들 서로 감기가 낫지를 않는 건지 아들은 다 나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곧 아들 오늘 지나고 3일 뒤면 드디어 아들의 돌인데 콧물 찔찔이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콧물 닦아주랴, 돌잔치 하랴, 정신 없을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엄마가 빨리 나야죠. 뭐 주인공인 아들도 나야 되는 건 맞는데 어차피 돌잔치도 전적으로 엄마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건강해야죠. 아프지 말아야죠.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알차게 보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래요. 하셨네요. 네. 저는 저녁에 회식이 있어요. 그래서 회식 때문에 나가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밀린 일을 좀 하고, 네. 집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 그런 거 얼른 해결을 하고, 네. 그리고 회식을 해치우고 나면 좀 알찬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도 그렇고,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좀 전에 사연 주신 우리 햄버우님도 그렇고, 오늘 쉬신다는 필사마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 별일 없이 그렇게, 뭐 알차게까지는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자체가 그냥 알찬 하루인 것 같아요. 뭔가를 좀 해내려고 하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오늘은 그냥 널브러져 있자고요. 그렇게 오늘 하루 보냈으면 좋겠네요.

이시아님이십니다. 단미님 안녕하세요. 돌림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하셨네요. 그래요. 우리 예, 도리도리 이쁜 도리가 수술을 앞두고 있죠. 잘 될 겁니다. 뭐,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 굉장히 씩씩한 친구라서 회복도 빠르지 않을까. 뭔가 좀 그 도리도리는 탄탄한 느낌?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씩씩하잖아요. 저는 기력이 좀 없는 편, 아니 없는 편도 아니야. 그냥 기력이 없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좀 누워있고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네, 그 탄탄한 느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흐물흐물 흐느적 지금 그런 느낌이고 도리도리는 탄탄해요. 뭔가 뭐든지 잘 헤쳐나갈 것 같고 네, 그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쁘기도 해. 다 갖췄네. 그래서 예, 뭐, 잘 하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들은 일주일 걸릴 거 한 5일이면 끝날 것 같고 뭐 남들은 예, 아프다고 막 울고 있을 때 도리도리는 뭐 하루 좀 앓고 나서 어? 가뿐한데? 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예,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근데 좋은 기운을 많이 받으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을 거니까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다 같은 마음이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기운들이 한 대 다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평소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회복해서 오겠죠. 잘 될 겁니다. 그쵸?

단민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꽁치님. 잠시 시간을 내서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선선한 오전입니다. 빨랫감이 많아서 빨래를 돌려야 하는데 날씨도 안 좋고 번거롭기도 해서 다른 날에 돌려야 할 듯해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기는 합니다. 저희 동네도 그래요. 그렇게 덥더니 서늘해졌어요, 날씨가. 아니, 서늘?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하다는 느낌도 들고, 며칠 전

좀 약간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감동적이었다고 해야 되나? 경이롭다고. 아, 맞아요. 진짜 제가 경이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말이 안 되게 아름다워가지고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지? 말도 안 돼. 진짜 시선을 계속 빼앗긴다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가을이 왔어요.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왔어요. 너무 좋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빨래하기에는 좀, 네. 빨래가 잘 마를 것 같지는 않은 날씨다. 그렇네요. 조금 더 맑은 날, 그날 하세요, 꽁치님. 뭐 빨랫감이 넘쳐나서 당장 입을 게 없는 거 아니라면 조금만 더 맑은 날 빨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예요. 경이로웠어요. 그날의 하늘은, 바다도 정말 예뻤거든요. 제가 울진을 다녀왔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 F인 거 아시죠? 막 나무랑 얘기하고. 네. 그래서 저좀 그러거든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이상했어요. 너무 예쁘고, 또 예쁘고, 또 아름다워서, 네. 아, 여러분들한테도 다 보여드리고 싶다. 오실래요? 보여드릴까요?

11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2시부터는 우리 달빛사랑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달빛사랑님께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가 사실은 말이죠. 네. 어제부터 고민이 좀 생겼는데 근데 뭐 아주 절망적인 건 아니고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네, 이런 마음으로 고민을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뭐 물론 이제 해결이 안 됐으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리고 사실 잠도 좀 설쳤어요. 몇 번이나 깼거든요. 근데 눈을 딱 뜨면 그 고민이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서 아 그냥 다시 자야지 그러고 또 자고 또 눈 뜨고 이제 이걸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커피가 정말 땡겼어요. 이게 제가 뭐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긴 했죠. 커피를 늘 마시면서 방송하는 날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중독인가? 아니지. 반려커피. 예, 우리 지난번에 서로 얘기했잖아요. 반려커피. 저한테는 반려커피거든요. 반려커피인데 커피가 너무 땡겨가지고 아, 커피를 마셔야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예, 커피가 생겼습니다. 제가 뭐 하지 않았는데 커피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커피를 이제 지금 마시고 있는데 이 커피를 보면서 또 한번 되게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게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여러분. 제가 아 티들은 이런 거 공감 못하시나? 그냥 네 힘든 중에도 뭐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는 중에도 그래도 그 안에서 좋은 기운들이 참 많이 내 옆에 있다는 걸 느끼는 오늘인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도리도리님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좋은 기운들이 다 전달이 되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여러분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와우님이십니다. 네, 우리 요정님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세질리던 단미님. 네, 잘 지내고 오셨나요? 얼마나 저희와 수다 떨고 싶으셨을까요? 맞아요. 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내일 하죠 뭐. 내일도 하니까. 방송하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단미님 하셨네요. 청해주셨던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함께 했습니다. 루미구구님께서 네, 황인욱의 포장마차, 장혜진과 윤민수의 수리 문제야. 요즘 술 마실 일이 많았나봐요. 왜요? 뭐 속상한 일이 있으신가? 그런 건 아니죠. 네, 뭐 즐겁게 마신 술이겠죠. 그래도 술은 조금만 아니, 전혀 다른 이유에서 청해주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뭔가 예, 술 조금만 마셔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비주맘님께서 노래 청해주셔서 백예린의 산책, 오반의 플라워 두 곡 함께 했습니다. 11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알곡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그렇게 익기 위해 그 여름의 더위와 빛을 수용했을 것입니다. 이제 풍요를 알리기 위한 추석이 다가옵니다. 모두 아름다운 9월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와생당님이세요. 그렇네요. 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아주 아주 무더웠던 여름이었는데 제가 시골에 살거든요. 네, 제가 일하는 곳 주변에 밤나무가 많아요. 정말 정말 큰 밤나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밤꽃도 엄청 예쁘고 예뻐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문득 진짜 언제 저렇게 저 친구들이 언제 저렇게 변화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며칠 전에 문득 창밖을 봤는데 밤송이가 예, 그 색이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밤도 밤 알맹이들? 예, 그 친구들도 바닥에 엄청 많이 떨어져 있고 아 진짜 언제 이렇게 가을이 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여름이 힘들었잖아요. 뭐 내년엔 조금 더 힘들까요? 모레는 더 힘든가? 네, 모레가 아니라 그 다음에는 더 힘든가? 어제 그 일하면서 동료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40도가 넘었는데 언젠가 막 60도 넘는 거 아니야? 이런 우스갯소리도 했거든요. 그렇게 힘들었던 여름을 그래도 잘 지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좀 선선해요. 진짜 가을 같고 정말 추석이 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도 선선하고 시원하고 가을가을한가 모르겠네요.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은 우리 재봉두 고양이님 소정씨예요. 엄마의 겉절이를 먹으면서 재미없는 일상을 누리는 지금 하늘도 맑고 높고 커피도 너무 맛있고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좋아요. 마감선에 턱걸이로 겨우 언니 목소리를 듣고 갑니다. 오늘 하루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렇게 걸어가고 싶네요. 엄마와 언니에게 빚을 갚는 심정으로 못난 이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날씨만큼 사랑합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하셨네요. 아니에요. 뭐가요. 네. 잊지 않고 그렇게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예, 자주 잘 올게요.

인사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오랜만에 방송을 해서 덕분에, 예, 이건 진짜 여러분 덕분입니다. 좋은 음악을 실컷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 바빠서 음악 잘 못 들었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음 시간 달빛사랑님과 더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위로가 필요하죠. 우린 모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다들 힘들어하고 다들 지쳐 있을 때, 다들 아파하고 다들 슬프 있을 때, 다들 쓸쓸하고 다들 고독했을 때, 다들 편히 쉬고 싶고 다들 따뜻한 품이 그리울 때, 토닥토닥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토닥토닥 위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자기 자신한테도 위로를 하는 그런 날 되시길 바라면서 달빛사랑의 음악여행 출발합니다. 네, 밥씨의 여인이 왔어요. 상큼상큼 왔어요. 날씨가 선선하니 참 좋습니다. 낮 기온은 그래도 뜨거운데 그래도

불어오는 바람에 약간 참기운이 따라오고죠. 그래서 그런지 물씬 가을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금 전까지 수고 많이 해주신 우리 단미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한 방송, 즐거운 방송 잘 들었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점심 맛나게 드시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 점심 맛나게 드십시오. 어떻게? 맛있게 배 볼록하게 드시고요. 배 통통 튕기면서 나 잘 먹었다 이렇게 꼭 외치는 그런 점심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을 조금 줄여볼까 하는데요. 요즘 감기가 많이 극성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도 다시 시작되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변이가 많이 와서 감기처럼 막 이렇게 오나 봅니다. 어쨌든 그것도 감기잖아요. 우리 다 같이 조심하면서 절대 감기 걸리지 않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네. 첫 곡으로 전해드렸던 노래, 도경수의 노래, 기타리스트 전해드렸고요. 버블시터즈의 매운 마일리지라는, 매운 마일리지? 그런 걸까요?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신곡이에요. 두 곡 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전달받아서 제가 얼른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으로 준비한 노래는 나몰라 패밀리의 사랑이 그렇게 쉬워, 현아 현승의 트러블메이커 함께합니다.

네, 신청란 올라왔어요. 제가 큰 소리가 나면 약간 할매 목소리가 나요. 그래서 잘 감춰야 됩니다. 오늘은 조신하게 얌전히 목소리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신장난의 우리 햄바오님께서 박정현의 꿈에 그리고 바이브의 미어도 다시 한번 정재욱의 잘 가요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 아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달빛사랑 누나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전 오늘은 현재까지 무사히 사무실에 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하셨어요. 점심 만나게 드세요. 드셨죠? 오후 시간은 아마도 외근이 잡히지 않기를 바랄게요. 아직은 그래도 낮 기온은 높잖아요. 그쵸? 우리 햄바오님 오후 시간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라겠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함께합니다.

네, 햄바오님 덕분에 죄송합니다. 햄바오님 덕분에 추억적인 노래, 예전에 많이 듣던 노래죠. 너무 즐겨 듣던 노래인데 다시 한번 보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신청년의 우리 꽁치님께서 에이티즈의 인세션, 그리고 펜타곤의 데이지, 스트레이키즈의 인터풀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달빛사랑님 안녕하세요. 아침 간단히 먹고 방금 전에 점심 간단히 양념장에 김 싸 먹었습니다. 영양가가 없어서 살 빼는 데는 좋을 것 같네요. 아니죠, 살이 더 찌죠. 왜냐면 염분으로다가 가득 됐잖아요. 그죠? 다이어트 할 때는 장 종류는 빼먹고 먹어야 돼요. 아침에는 안 돌리던 선풍기 이제 오후 되어 가니까 가볍게 돌려야 하겠네요. 달빛사랑이 오늘도 방송 즐겁고 신나게 하시고 편안하고 즐겁고 해피한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 감사합니다. 아, 제가 바람을 자꾸 기침이 나와서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요 장 종류를 빼고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싱겁게 먹어야지 다이어트를 우리가 먹는 그 음식 중에 한 30%만 소금기를 빼도 몸무게가 한 5kg 정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5kg 정도면 굉장히 많이 주는 거잖아요. 3kg에서 5kg 정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후 되니까 조금씩 더워지고 있는 것 같죠? 오후 시간은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많이 웃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잠깐 새의 노래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우리 정인이 엄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지어띠의 트러블, 이효리의 유곡을 순담배 토요일 밤에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는데요. 한 곡이 먼저 나갔습니다. 달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아들이랑 나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힘이 밀려옵니다. 오후에 병원 두 군데 투어 예정이에요. 어제도 나갔었는데 오늘도 나가고 내일은 대구 나가고 3일 연속 나가면 피로 장난 아닐 듯해요. 살려주세요. 아들 병원 가랴 내 병원 가랴 죽을 맛입니다. 어떻게든 다 이겨내야겠죠. 오늘도 잘 듣고요.

하루도 즐겁게 지내보아요 하셨어요. 감기가 걸려서 고생 중이라고 하는데요. 얼른 나았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둘 다 감기 걸린 상태에서 많이 고생하네요. 토닥토닥 해드립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연속 3일 동안 3일 외출하려면 정말 피곤할 것 같은데요. 어쩌겠어요. 아직 젊잖아요. 으쌰으쌰 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필사마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이지훈의 괜찮은 사람, 송지유, 임지성이 부르는 사랑인가요? 정지용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세 곡 청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어머니 모시고 외래 진료 보기 전 시간이 남아 낙지볶음집 왔습니다. 점심 먹고 들어가려고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감기가 아주 극성인데요.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어머님, 어머님하고 볼일 잘 보고요. 낙지볶음 맛있겠다. 나한테도 쭉 보내주면 안 될까요? 즐거운 오후 시간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장혜진의 노래였죠. 1994년은 정지용이 부른 노래였습니다. 신창란의 와우님께서 서호대의 돌이킬 수 없는 사랑, 이수은의 고백, 정은지의 그대라는 정원,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밥씨의 여인 그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준비합니다. 새벽에 책기로 속이 불편해서 자극적이지 않은 반찬으로 꼭꼭 씹어서 먹으려고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사랑님은. 지금쯤 식사 다 하셨겠죠? 책기는 괜찮아지셨어요? 체하면 정말 괴로운데, 얼른 낫기를 바라겠고요. 오후 시간은 편안한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저 달빛사랑이 신청곡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나님 앞으로 예쁜 사연과 함께 노래 두 선호곡 함께해서 전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흑정민님께서 제 시간에 마지막 신청곡 해주셨어요. 요샘 밥이 줄여서 먹으니 배는 안 부리지만 먹고 사는 게 참 힘이 듭니다. 너무 귀찮아요. 안 먹고 잘 살면 좋겠어요. 그쵸? 안 먹고 잘 살으면 참 좋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날씬했으면 좋겠고 먹어도 먹어도 살이 안 쪘으면 좋겠고. 근데 귀찮은 건 저도 마찬가지로 귀찮아요. 갈수록 귀찮아지는데 벌써 귀찮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흑정민님이 청해주신 유니스의 하늘땅 별땅 조선이밥에 내 나이가 어때서 개뿔 노래 제목 끝내줍니다. 그리고 도경수의 기타리스트는 제가 오프닝곡으로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진영의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괜찮을지 진영의 좋아해 아니 사랑해 라는 노래 이렇게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정민님 언제나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하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날 되시고요. 언제나 파이팅. 아자아자 으쌰으쌰. 이 또한 지나가리 생각하면서

네, 내 나이가 어때서 개뿔. 노래 참 재밌어요. 제목도 재밌고 노래도 재밌습니다. 나이가 먹는 게 참 서럽더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다.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나이 먹어서 좋은 건 없다. 다 힘들어요. 뭐든지. 조금만 해도 지치고 뭘 해도 지치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지낼 때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아이 그래 평생 써먹었는데 힘들어야지 몸도 힘든 거를 느껴야지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저 노래 이제 몇 곡, 한 여섯 곡 정도 전해드리면 물러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나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노래는 포맨의 안녕 나야,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그리고 더 시아의 독약 함께 합니다.

물러갈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즐거우셨나요? 저는 좋았는데.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예나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제 시간에 신청단 다녀가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선물 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 꾹꾹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파란 하늘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스쳐가는 가을나입니다. 이제 가을이죠. 계절이 깊어가듯이 마음에도 여유가 차오르고 오늘의 고운 추억으로 행복한 추억으로 남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평소에 걷지 않던 길을 천천히 걸어보거나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작은 여행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오후 2시는 잠시 일상에서 한 발짝 벗어나서 음악으로 가볍게 여행 떠나볼게요. 창문과 풍경을 바라보듯 편안하게 또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만큼은 훌쩍 떠나보자고요.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냐고요? 신나는 발걸음으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나예요.

2026년 9월 9일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전방송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다정한 거 있죠. 우리 달빛사랑님과 2시간 함께 하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인사 전해주지 않으신 분들 빠르게 전해주시면 좋겠어요. 봤던 이어받았어요. 옛날은 4시까지 여러분 손 꼭 잡고 함께 해볼게요. 여행 갈 때 보면 참 신기하죠. 분명 1박 2일인데 가방은 304일처럼 꽉 차고요.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하나씩 챙기다 보면 어느새 가방이 들기도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막상 여행을 떠나보면 정작 기억에 남는 건 챙겨간 물건보다 그날 우연히 만난 풍경이나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함께 웃었던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은 짐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 마음의 여유를 조금 더 챙겨가는 게 더 중요한가 봅니다. 오늘은요, 무거운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가볍게 음악여행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저는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잠깐이나마 함께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 이라면 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인나이브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www.innaive.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아니면 각종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innaive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들어오실 때 로그인 꼭꼭 해주시고요.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하늘호수 방송국 보이실 거예요. 꾹 누르고 어서 오세요. 예나님 저는 들어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방 중간 부분쯤 보시면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시고 예나 앞으로 신청국가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주의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어요. 아니, 참고해야 되는 거. 하늘호수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아시죠?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되고요. 전문성인 트로트나 힙합, 랩, 그리고 가사의 영어가 발 이상인 곡들, 트롯 가수의 곡이나 전시간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요,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다는 것도요,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현재 신청국가 사연을 네 분 다녀가 주셨고요. 여러분의 참여를 조금 더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아니, 이게 누구야? 어? 채팅방에서는 종종 뵙는데 신청곡과 세원으로는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우리 햄다운님, 안녕하세요. 에나님, 천국 남깁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천국 남기고 방송을 온전히 사무실에서 듣게 되어서 기분이 좋네요. 저는 4시 이후에는 외근가요? 그 전까지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오랜만에 신청곡 남겨주셨네요.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일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오늘은 조금 실수하는 것도 있었는데 마음 한켠이 뭔가 좀 안 좋은 거 있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온전히 사무실에서 들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하셨어요. 일하면서 음악을 듣다 보면 전화도 받고 컴퓨터도 보고 누가 부르면 대답도 해야 하고 노래가 나오는 건 알겠는데 정작 내가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은 4시 이후 외근을 나가기 전까지는 함께 해주시는 거죠. 저는 4시까지 방송해요. 오랜만에 반가운 목소리들을 많이 만나겠네요. 코요테가 부르는 비몽이라는 노래 먼저 희망해 주셨어요. 코요테 특유의 신나는 댄스 분위기 그리고 멜로디가 강하게 남는 노래라 아마 잠시만 들어도 이 노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예전에는 노래방에서 코요테 노래 한 곡쯤은 누구나 한 번씩 불러보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씩 시작했다가 후렴구가 나오면 어느새 다같이 부르는 노래. 그만큼 듣기 좋은 노래죠. 코요테 비몽 제일 먼저 만나볼 거고요. 두 번째로 희망하신 곡 코레 진주 조개잡이라는 곡이에요. 제목부터 참 재미있죠. 진주 조개잡이라는 말만 들어도 푸른 바다와 햇살 그리고 어딘가로 떠나는 여름 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코레 노래들은 참 신기한 게 세월이 지나도 그 시절의 여름 풍경이 떠오르는 거 있죠. 드라이브 하면서 듣던 기억, 여행 가면서 듣던 기억처럼 노래 한 곡이 그때의 공기까지 데리고 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노래는 켄의 내 생의 봄날은 이라는 곡입니다. 원곡의 힘있고 강렬한 느낌과 달리 피아노로 들으면 분위기가 한층 차분해지죠. 제목은 내 생의 봄날은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봄날처럼 따뜻한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도 내게 좋은 날은 다시 오겠지 하는 작은 희망처럼 들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4시 이후에는 외근 있다고 하셨어요. 그 전에 잠깐이라도 음악 들으면서 기분 좋은 충전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외근 나가셨을 때 오늘 방송 잘 들었다 하는 기분으로 가볍게 출발하시길 바라볼게요.

마지막 곡 캐니블에는 내 생의 봄날은 피아노 OST 곡 버전이었어요. 이어서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볼게요. 계란후라이 3개를 드신 분 우리 꽁치님 오셨어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계란후라이 3개에서 밥에 넣은 후에 케첩을 많이 많이 뿌려서 한 그릇 뚝딱 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빠듯하게 지내고요. 다음 달부터는 좀 여유롭게 지내보려고요. 예나님 오늘도 반가웠어요. 즐겁고 신나는 녹음 시간 보내세요. 계란후라이 3개에다가 밥 한 그릇 그리고 케첩은 많이 많이 저 점심에 밥은 먹었는데 이게 더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괜히 어릴 때 생각도 나고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맛있죠. 그리고 이번 달은 조금 빠듯하게 지내고 다음 달부터는 여유롭게 지내본다고 하셨어요. 살다 보면 한 달 한 달 사정이 다르잖아요. 어떤 달은 마음도 주머니도 조금 딱딱하고 또 어떤 달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조금 숨 돌릴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지금의 상황이 영원한 건 아니라는 거. 이번 달은 계란후라이 3개와 케첩을 듬뿍 넣어서 잘 버티고 다음 달에는 조금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조금 더 여유롭게 웃을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해 볼게요. 노래 3곡 희망해 주셨어요. 박현서의 지나갈 거야.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어쩌면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는 말 아닐까요? 지금은 조금 빠듯하고 답답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도 나름 잘 버텼네 하고 웃을 날이 오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여운의 사랑한 만큼 아픈 거겠죠 라는 노래는 조금 더 마음이 들여다 보이는 노래고요. 마지막으로 이선희의 떠나지마까지 세 곡을 차례대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너무 많은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요. 계란후라이 세 개로 든든하게 배채웠던 것처럼 음악 세 곡으로 마음도 든든하게 채워주세요.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간 2시 58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는 드림 콘서트. 우리 왜 여행 계획 세울 때는 정말 꼼꼼하게 세우잖아요. 몇 시에 출발하고 어디에서 밥 먹고 또 어디를 구경할지 시간까지 딱딱 정해놓는데요. 막상 여행을 가면 꼭 하나씩 틀어지죠. 길을 잘못 들어서기도 하고 식당이 문을 닫기도 하고 계획에 없었던 곳에서 한참을 머물기도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계획에서 벗어났던 순간들이 오히려 가장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네 인생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하루라고 해서 꼭 잘못된 하루는 아니니까요. 오늘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자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음악과 함께 가보자고요. 우리 필사마님이 오늘도 와주셨네요. 오늘도 드림 콘서트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티켓 끊고 이온 음료 대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간식은 추로스 사서 앞자리에 착석 완료했습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드림 콘서트 티켓을 아주아주 제대로 끊으셨구나. 근데 이 정도면 거의 VIP석 아닐까요? 옛날 드림 콘서트는 티켓을 따로 판매하진 않지만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추러스까지 준비해 주시면 제 마음속으로는 티켓 한 장 보내드려요. 특히나 추러스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 마시고 추러스 한 입 먹으면 그러면서 음악까지 들으면 이 시간이 꽤 근사해질 것 같아요. 오늘 신청해주신 세 곡도 잘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음악은 희재가 부르는 너의 내일로라는 음악이에요. 오늘보다 조금 더 좋은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씩 가보자는 느낌이 있는 곡인데요. 우리가 매일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안재우가 부르는 예뻐서 그래 라는 음악인데요. 이 노래는 제목만 들어도 분위기가 확 밝아지죠. 누군가를 보고 그냥 이유 없이 마음이 가는 거. 왜 좋아? 하고 물었을 때 결국 대답은 간단한 거죠. 그냥 예뻐서 그래. 마지막으로 희망해 주신 음악은 송가애가 부르는 행복한 날을 이라는 곡인데요. 오늘 사연처럼 좋아하는 간식 챙겨놓고 커피 한잔 준비하고 좋아하는 방송 앞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음악 듣는 이런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작은 행복 아닐까요?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추러스 하나, 그리고 듣고 싶은 음악 세 곡이면 충분하겠죠?

리메이크 곡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들어보는 음악이었어요. 행복한 날은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다음으로 신청하신 분들 역시나 추억 속의 음악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우리 꿈꾸는 마음으로님 오셨네요. 오늘 준비된 신청곡을 보니까 이야, 오늘은요 추억여행 제대로 한번 떠나야겠어요. 박지훈의 아무것도 몰라요, 세븐의 열정, 그리고 제주클럽의 열여섯 스물까지. 제목만 들어도 그 시절 음악방송이며 라디오며 노래방이며 우리의 한 시절이 슬쩍 떠오르지 않으세요? 특히 예전 노래들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도 전주가 딱 시작되면 가사도 기억나고 그때 어디에서 이 노래를 들었는지까지 갑자기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먼저 박지훈의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용감했던 것 같아요. 좋으면 좋은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표현하고 친구들과 별것 아닌 일에도 깔깔깔 웃던 시절. 그리고 이어서 세븐의 열정. 이 노래가 나오면 가만히 앉아있기가 쉽지 않았죠. 당시 세븐의 춤과 함께 노래까지 따라하던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오후 3시라고 너무 얌전히 앉아계시지 마시고요. 어깨 한번 들썩들썩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주주클럽의 16스물. 이 노래는 제목부터 그 시절의 풋풋함이 느껴지죠. 지금 다시 들어보면 와,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하면서 살짝 웃음이 나기도 하고요. 오늘은 잠시 현재 나를 좀 내려놓고 그때 나를 한번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추억은 준비물이 필요 없죠? 노래만 틀면 바로 그 시절로 순간 이동합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신청곡과 사연을 마감했어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악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접수 시작했어요. 많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들, 좋은 음악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추억 속에 그때는 여행이라고 해도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었죠. 친구 한두 명 모여서 야 우리 어디 갈까? 이 한마디면 일단 출발이었어요. 차가 있으면 차를 타고 없으면 버스를 타고 목적지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음악 크게 틀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하면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재미있었죠.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사진 몇 장 찍고 길거리에서 괜히 웃고 떠돌다가 돌아오는 길에는 또 노래 부르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기억하는 건 멋진 장소보다 그때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참 많이도 웃었어요. 별거 아닌 이야기에도 웃고 친구가 이상한 춤 한번 쳐도 웃고 노래방에서 음정이 완전히 다른데도 마이크를 놓지 않는 친구 때문에 또 웃고 그래서 두 번째로 준비한 노래가 이 분위기랑 딱 어울립니다. 어떤 노래인지는 비밀이에요. 제목처럼 오늘 3시에는 잠깐이라도 걱정을 내려놓고 그때처럼 그냥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시절 청춘의 자유로움과 에너지를 그대로 담은 세 번째 노래까지 이어볼 거예요. 여행을 떠났던 마음, 친구들과 깔깔거렸던 순간, 아무 걱정 없이 마음껏 뛰어놀던 청춘까지. 이 세 곡이 마치 한 편의 짧은 추억여행처럼 이어질 거예요. 오늘 오후 3시 잠깐 현실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그 시절로 음악 한번 타고 다녀올게요.

노래 세 곡을 또 준비해 봤어요. 오늘 준비한 노래들을 보니까 참 오래된 노래들인데도 제목만 들어도 그 시절의 장면들이 하나씩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때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괜히 그 사람이 좋아할 것 같은 노래를 찾아보고 라디오에서 우연히 흘러나온 노래 한 곡에 괜히 마음이 설레이기도 했죠. 휴대폰에 음악을 잔뜩 넣어 다니기보다는 좋아하는 노래 몇 곡을 골라 반복해서 듣고 미니홈피 배경음악 하나 바꾸면서도 이 노래를 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고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때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들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그 시절의 사람과 계절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아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엔 그런 추억들을 꺼내볼 수 있는 발라드 세 곡을 준비해봤어요. 조성도의 아시나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그리고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까지 한때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죠. 지금 다시 들으면 그때와 똑같은 마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그 시절의 나를 좀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했던 마음, 기다렸던 순간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람까지 아마 우리 모두에게는 노래 한 곡만 들어도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겠죠. 오늘은 굳이 그때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음악이 데려가는 만큼만 천천히 추억해 보세요.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때의 좋은 기억은 이렇게 노래 속에서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추억의 발라드 세 곡과 함께 잠시 그 시절로 여행을 다녀온 것 같지 않으세요? 그때의 사랑도 떠올리고 그때의 사람도 떠올리고 그 시절의 나까지 잠깐 만나보셨다면 이제는 추억을 슬포시 내려놓고 다시 오늘의 오후로 돌아와야겠죠. 아직 퇴근 시간, 아직 하루가 끝나려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축 처져 있을 필요도 없어요. 마지막은 그냥 듣고만 계시길 아까운 노래를 준비했어요. 누구나 한 번쯤 따라 불러봤고 노래가 시작되면 괜히 어깨가 들썩이는 그 노래. 자, 추억은 여기까지. 이제는 신나게 웃으면서 남은 오후를 달려가 보시길 바래요. 고마웠습니다. 예나였어요. 빠이빠이. 다음 주에 만나요. 1, 2, 3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방송이 개인 사정으로 해서 이번 주 오늘까지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추워요. 이제 긴 팔을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낮에는 더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제가 잠깐 멍 때렸나 봅니다. 분명히 연결 우리 예나님 앞 끝나실 때 맞춰서 연결을 해놨는데 안 해놨더라고요. 마음속으로만 해놨나 봅니다. 우리 서버 넘겨주면서 우리 당황했을 우리 예나님, 네, 고생 많았어요. 네, 행복한 오후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지금 출발해서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달릴 테니 여러분은 끝까지 업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을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우리 햄버우님의 천국이에요. 안녕하세요. 바카스 같은 존재 악마 누나 천국남기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방송 중에 외근 갈 것 같습니다. 어디든 잘 들을게요. 감사해요. 외근 중에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제가 천국에 주신 한 곡 한 곡 사이에 답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노래 좀 듣고 나올게요. 네, 좀 길게 듣고 우리 필사마님 사연 가지고 나올 텐데 우리 햄버우님 외근 가실 때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남은 시간 화이팅하면서 행복한 시간 쭉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좀 길게 듣고 나온 사이에 가사말이 말을 하네요. 네가 감히? 네가 감히?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갔어. 갔네. 갔어요. 네, 외근 잘하시고요.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오늘은 쉬는 날이죠. 어머니 외래 진료 날이라 모시고 병원 갔다 가는 길입니다. 가는 길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이 시간대면 아마 도착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네, 예쁜 목소리로, 어머니 진료 잘 받고 오신 거죠? 저녁에 만난 거 해달라고 하세요. 우리 필사마님도 저녁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네, 안전운전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피사마님의 청곡 듣고 나왔는데요. 제가 아샤트리노리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역시 나에게로의 초대는 원곡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노래는 잘하는데, 왠지 느껴지 그 나에게로 초대가 노래가 뭐라 그럴까? 그 곡만의 매력이 있어요. 그 부르는 정경화만의 그 매력적인 목소리를 안 되나 봅니다. 리메이크 곡이 몇 곡씩 나오기는 하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원곡이 짱인 것 같습니다. 저만요, 제가요 느끼는 거예요. 우리 소맥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택배 중. 아, 저희 집에 택배 안 왔던데. 우리 쏘맹님 어디 계세요? 언제 오나요? 택배?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못난이 컴플렉스는 네, 전해드렸고요. 두 곡과 한곡더 해서 전해드릴 텐데, 네, 바쁘다 바빠 할 때, 주머니에 수북히 들어오는 머니를 보면 행복할 겁니다. 바빠도, 식사 꼭 챙겨 드시면서, 힘내시기 바랄게요.

네, 우리 꽁치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서서히 배가 고파오는 게 저녁밥 시간이 되어가나 봅니다.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즐겁고 신나는 저녁 시간 보내세요. 꼬로록꼬로록 배꼽시계가 울리나요? 근데 저녁 드시기에는 뭐 보통 6시, 5시 반, 6시 사이에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만 기다렸다가 맛있게 저녁 드시고요. 좀 시간 지나 출출해지면, 간단하게 뭐 챙겨 드셨다가 살찔 게 걱정이다 싶으면 마실 다녀오면 될것 같습니다. 선선하니 좋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청해 주시고 전해드릴 텐데, 저녁 시간 즐겁고 신나게 보내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정인이 엄마 반갑습니다. 악마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나갔다 왔는데 시원했습니다. 내일도 나가야 되는데 내일은 오전에 출발해야 돼요. 아들 발달 검사 가는 날이거든요. 전 밥을 못 먹고 가네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오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잘 키웠구나 라는 뿌듯함이 있거든요. 아, 우리 정인이 엄마는 그런 뿌듯함이 있었구나. 저는 아이가 생각보다 체중이 많이 나가네요 하면 내가 잘 먹였구나 뿌듯함을 해야 되나요? 날이 이제 살살이 지려하나 봅니다. 언니 감기 걸리시지 않게 관리 잘하시고요. 만난 저녁 식사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저희 아이들도 키우다 보면 검사를 하잖아요. 야, 너 머리가 크대. 이러면 내 머리 커? 별 신경을 안 써. 우리 작은 애가 좀 긍정적인 마인드인가요? 너 못생겼대. 그러면 나 못생겼구나 이러고 마는 스타일.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현우 왜 못생겼어? 이러면 못생겼다며. 이런 스타일. 막 삐죽삐죽거리기는 한데, 못생겼단 말을 그렇게 기분 나빠서 안 듣더라고요. 왜냐면 엄마가 아빠가 못생겼어, 못난이 못난이 해도 주변에서 귀요미 귀요미 하니까 자기가 귀요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보통 큰 애는 소심한데, 작은 애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성향?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정인이 엄마도 아이가 하나다 보면 좀 소심해질 수도 있어요. 소심하지 않게.

예, 엄마가 잘 놀아주고 잘 케어해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주의, 개인주의는 만들면 안 됩니다. 저희 신랑 보면 자기주의, 개인주의거든요. 그럼 안 돼요. 머리 아픕니다. 정인 연만의 엄마가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고요. 내일도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고 이번 주 마지막 인사인가요? 네, 다음 주에 우리 데이트합시다.

네, 급통화한다고요? 여러분의 선곡은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선곡으로 전해드릴 텐데 잔잔하게 세곡 듣고 저는 이제 마무리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장시간 방송이네요. 우리 스타비님께서 함께해 주실 거예요. 즐거운 퇴근길 함께하시면 될것 같고요. 안전 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커요.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남은 한 주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시고 행복한 주말까지 쭉 보내셨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음악이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는 잊고 지냈던 과거의 나를 불러오기도 하고요. 어떤 노래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내 곁에 가만히 앉아 말없이 마음을 토닥여 주기도 하죠. 기쁜 날에 듣는 음악은 그 기쁨을 더 크게 만들어주고요. 그리운 날에 듣는 음악은 어느새 우리를 오래전 그날 그 시간 속으로 데려다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새로운 노래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도 우리는 가끔 오래된 노래를 다시 찾아서 듣습니다. 어쩌면 그 노래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노래 속에 남아있는 그때의 나를 다시 만나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을 따라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때의 나, 그때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조금은 아련하고 조금은 따뜻한 그리움이란 감정을 따라 그때 그 순간으로 함께 떠나가 보겠습니다. 2026년 9월 9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올릭.

채원의 파이팅, 보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소녀시대의 힘내, 피사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요즘 일이 좀 많으셨다면서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을 드리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네, 열심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자아자, 으라 차차차차.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코칭을 하면서 와, 진짜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구나라고 이제 느끼면서요. 점점 체력이 막 방전이 되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이제 집에 와서 바로 이제 잠들지 못하고 뭔가 이제 저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놀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제 쥐고 있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다. 아,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쉬는 날에는 정말 미친 듯이 놀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많이 피곤하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또 수업을 하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힘을 내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에 제법 쌀쌀합니다. 낮에는 살짝 덥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수고하세요. 파이팅 하셨습니다. 꽃미남님. 네, 맞아요. 이제는 제법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옥탑방에서 방송을 하면서도 시원한 바람이 분다. 너무 좋다 하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거든요. 와,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가을이 오는구나 라는 아쉬움도 좀 있지만 그래도 이 뜨거운 여름을 잘 견뎌내서 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고 있습니다. 박은빈의 썸데이, 윤원의 내가 곁에 있어줄게, 최유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가을과 딱 알맞는 노래네요. 신청곡 준비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오늘 아들이랑 제일 싫은 병원 투어하고 왔습니다. 아들은 소아과, 저는 이비인후과. 어제는 다른 병원 갔고요. 내일은 아들은 발달 검사, 대구 대학병원 갑니다. 이번 주 병원 다니다가 병을 더 가지고 오게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다음 주도 가야 하고 죽겠네요.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몸 관리 잘하시고요. 요즘 일도 많으신 것 같던데 무리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시스타 가식걸 카라의 맘마미아 나이 뮤지스 뉴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인이 엄마님, 바쁘시군요. 병원 투어 정말 힘들죠. 특히 저는 첫째 아이 때는 좀 유난 떨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까운 병원 가면 되는데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듣고서, 야, 그 병원이 조금 더잘 봐준대. 그 병원은 항생제를 잘안 쓴대. 막 그래가지고. 일부러 소문 듣고 좀 멀리 가기도 했고, 대기 시간도 좀 길었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웬 유난이었나 싶어요. 그래도 하나의 추억이죠.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정말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병원 다닐 때요. 아이가 좀 크면, 엄마도 같이 진료 볼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세 명이서 우르르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첫째, 그다음에 둘째, 그다음에 저까지 해서 네, 그렇게 뭔가 주치의를 만난 듯한 그런 느낌을 들면서 의사 선생님도 네, 가족들이 한 명만 오면 왜 누구는 안 왔냐고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어쨌든요, 병원은 사실 많이 가는 건 좋지 않긴 한데, 그래도 또, 안갈 수는 없고, 모쪼록 좋은, 즐거운 투어 되시길 바랍니다. 나간 김에 그래도 좀 맛있는 유기거리도 좀 사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인 엄마님, 신청곡 이어갑니다.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 공란 다녀갑니다. 야간 걷기 운동 갔다 오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꽁치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좀 서늘해져서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우리 집도요 에어컨을 이제 네 오늘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대로만 가면 점점 더 가을로 물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박지윤의 Steal Away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미연의 파파라치 함께 해봤고요. 채연의 위험한 연출 이어갈게요. 꽁치님 즐거운 시간 되세요.

박사비님은 누가 해야 할 일을 챙겨주는 걸 좋아하나요? 좋아한다면 분리수거 하셔야 됩니다. 싫어한다면 좋은 추억 노래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거송님 박효신 굿바이 주셨어요. 챙겨주는 거 좋죠. 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 말고 직접 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어제 하는 날이었는데 네, 너무 또 피곤해가지고 뒤로 밀었네요.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면 그 전날 미리 그 분리수거를 다 네, 종류별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아야 수월하게 버릴 수 있다는 걸 늘 상기시키곤 하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아, 오늘은 할 수 없구나 라고

헌병 출신님께서 신청곡을 하시기 전에 신청곡 해도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네, 하셔도 되죠.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하셨는데 네, 저희가 전해드릴 수 없는 그런 트롯을 가끔 신청하시나 봐요. 네,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임재범의 그대는 어디에 전해드렸어요. 아쉽게도 남진 씨의 상사와는 전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트롯도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고 좋은 곡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트롯 가수가 부른 곡 중에서도 또 드라마 OST곡 이런 곡들도 있어서 저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곡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한으로수의 그런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가요방의 그 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희는 가요만 전해드려야 돼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립니다. 팝이나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블루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오늘 저와 함께한 추억 여행 즐거우셨나요? 저도 여러분과 음악을 따라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그립고 아쉬운 마음에 한참을 머물기도 하죠. 우리는 종종 감정이 판단을 흐릴 수 있으니 감성적이기보다 이성적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때로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감정을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좋아하는 음악에 마음이 움직이고 오래된 기억 하나에 웃었다가 울컥하는 것. 그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참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오늘만큼은 마음 가는 대로 그리운 것은 그리워하고 좋았던 순간은 마음껏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을 좋은 추억 하나와 함께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수사비의 가요홀릭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블루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홀릭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누군가는 이별의 아픔으로 괴롭고, 또 누군가는 반대로 시작된 사랑으로 행복하고, 누군가는 아팠고, 또 누군가는 한없이 행복한, 그렇게 각기 다른 모습의 일주일을 보내셨겠죠? 여러분께는 어떤 일주일이셨나요? 저는 이래도 되나 싶을 만큼 모처럼 아주 한가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칫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때는 또 이렇게 평온한 날들도 그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즐기면서 잘 보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일주일을 보낸 여러분과 또 오늘 11시까지 2시간 데이터로 왔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사랑과 우정 그리고 희망을 전해드리는 한으로서 방송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하는 두 시간은 여러분들이 주시는 사연과 신청곡 그리고 저의 약간의 수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우선은 옷차림에서부터 알 수 있잖아요. 날씨가 계절이 바뀌는 걸 옷차림이 벌써 달라져서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로 알 수 있나요? 나만의 뭐 나는 가을이 되면 여름이 되면 뭐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 저는 가을 알레르기가 있어서 다른 계절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찬바람이 딱 불기 시작하면 재채기가 엄청 나와요. 그래서 아 가을이 왔나 보다. 한 며칠 전부터 재채기가 엄청나서 가을이 왔나 보다 했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좀 쌀쌀했죠? 오늘은 좀 바람도 엄청 불고 서울은 그랬습니다. 많이 흐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더라고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가을이 되니까 뭔가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들었던 곡 중에서 제가 또 좋았던 노래 한 곡 준비했습니다. 한혜와 문세윤이 함께 부른 곡이고요. 또 가원의 밤산책이라는 노래 두 곡 듣고 오늘은 꽃미남님께서 가장 먼저 다녀가셨네요. 꽃미남님 신청곡 준비해서 다시 올게요.

밤 산책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네요, 요즘. 반갑습니다, 꼬미남님. 안녕하세요, 블루님. 박은빈님 정규 앨범 일주일이 되어 가는데 노래가 다 너무 좋습니다. 뮤직비디오는 덤입니다. 하시면서 박은빈의 노래를 청해 오셨어요. 제가 아는 박은빈이 맞나 검색을 했더니 맞네요. 배우 박은빈이 데뷔 30주년을 맞아서 팬들을 위해서 기념 앨범을 발매한 거라고 합니다. 노래도 뭐 워낙 잘하고, 어디 영상에서 보니까 춤도 잘 추고,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뭐, 사고 친거 없고. 네, 그쵸? 완벽하죠, 아주. 박은빈의, 저는 노래는 못 들어봤는데, 우리 꼬미남님께서 노래가 너무 다 좋다고 하셔서 차례차례 하나씩 들어봐야겠네요. 오늘 청해주신 곡은 드림 컴 트루, 그리고 김도희의 널 잊는 연습, 우연아, 나랑 같이 걸을래, 그세곡 신청해주셨네요.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우연한 나랑 같이 걸을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집 앞에 그 작은 공원이 하나 있어요. 베란다 쪽으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다 떨어지니까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여름 지나면서 나뭇잎이 아주 무성해지잖아요. 엄청 많아서 누가 있는지 전혀 빽빽하게 나뭇잎이 있어서 보이진 않으나 한 11시, 밤 11시, 12시 정도에도 그렇게 막 도란도란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요. 밤이 깊어가면 좀더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잠이 안올 때는 정말 그것도 소음이더라고요, 떠드는 것도. 어제 같은 경우도 막 12시까지 통화하는 소리까지 다 들려서 창문을 닫으면 괜찮은데 요즘은 이제 다 열고 자니까 갑자기 그 나랑 같이 걸을래 저 노래 제목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걷더라도 이른 시간에 남들 자는 시간엔 피해서 아니면 조용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갑자기 어제 못 잔, 잠을 못잔 관계로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프로포즈 받으러 오셨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GYG 연길이 그리고 이유, 도요한의 노래 청해 오셨네요. 저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우리 꽁치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블루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허리 통증이 있고 잠이 쏟아지는 등 컨디션이 좋지 못한 날들을 계속 보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날이네요. 약간의 허리 통증이 있는 걸 빼면 뭐 괜찮습니다. 저녁밥 먹고 외출해서 운동하고 왔는데요.

하면 좀 아까운 듯 하지만 가는 길에 자주 보는 고양이 두 마리나 봤습니다. 요즘 고양이들은 애교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사진도 찍혀주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니었지만 어떤 아주머니가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걸 봤습니다. 오늘은 선선해서 커피는 안 마시고 달달한 복숭아 아이스티 하나 먹고 대기하고 있어요. 심심하면 라떼를 타 먹거나 아니면 아이스티 한 잔 더 먹어야겠네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블루님. 즐겁고 신나고 재미난 밤 시간 보내세요. 컨디션이 안 좋으시군요. 그런 때가 좀 종종 있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이 허리 아픈 거는 정말 힘들잖아요. 병원에는 안 가셔도 되나요? 저도 예전에는 뭐 감기가 걸리든 어디 아프든 병원을 잘 안 갔어요. 그냥 뭐 나을 때 되면 낫겠지 그랬는데 안 낫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한 살 한 살 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나아요. 병원에 가야 해요. 전문의 쌤을 만나야 뭐 약을 먹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해야 낫더라고요. 우리 꽁치님도 참지 마시고 아플 때 바로바로 병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허리 같은 데는 특히나 그냥 방치하면 안 되더라고요. 오늘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또 지금 점점 또 안 좋아지신다고 하셔서 좀 걱정이네요. 좀 쉬셔야 되지 않을까요? 허리가 아플 때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계속 누워 있어야 한다고 또 들은 것도 같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네요, 우리 꽁치님. 괜찮아지시겠죠? 병원을 가보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신청곡은 전진 그리고 남우연, 조성모 이렇게 세 곡을 주셨는데 조성모 노래 진짜 너무 오래간만이네요. 뭐 전진의 노래도 그렇고 인피니트 멤버죠. 남우연의 소년소녀까지 청해 오셔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도 잘 들을게요.

부르님 안녕하세요. 오늘 밖에 종일 바람이 불었어요. 크게 덥지도 않고 시원한 날이었습니다. 아들 안고 아기띠하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요. 좋았어요. 계속 선선한 바람 부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갑자기 기온 변화가 있는 만큼 감기 걸리기 쉬운 그런 날씨입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정인이 엄마님께서 사연난 다녀가 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냥 부는 것도 아니고 꼭 태풍 왔을 때 바람 부는 것처럼 너무 많이 불고 막 하늘도 어두컴컴하고 비는 안 오면서 그래서 날씨가 왜 이러지? 비가 오려나 했는데 비는 안 오고 하루 종일 그렇게 좀 선선한 하루였어요. 뭐 앞으로 계속 이럴 건지 아니면 오늘만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정말 좋았죠? 날씨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조금 보태면 추워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반바지 입고 있었는데 긴바지로 갈아입게 되더라고요, 날씨가. 고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요즘 감기 환자가 많다고 해요, 병원에. 우리 정인이 엄마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신청해 주신 음악 김재환의 안녕하세요. 그리고 B2B 황치열의 그대가 내 안에 박혔다. 저이 노래 좋아하는데 덕분에 잘 듣겠습니다.

0: a steak. 술은 실패로부터 성장해.
1: 성장해.
0: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

네, 우리 또 이쁜 아야님께서도 다녀가 주셨네요. 분위기 메이커. 우리 아야님이 등장하면 방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아야님을 좋아하나 봅니다. 저 포함. 우리 블루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 밤 9시 방송 오셨네요. 반갑고 반갑고 또또또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많이 잤습니다. 오전에 늦잠을 잤는데 점심에 파스타집에 가서 파스타에 피자에 목살 스테이크까지 먹고 집에 와서 또 잤어요. 저녁에는 분식까지 먹고

이제 푹 쉬었네요. 언니 방송 들으러 오기 전에 방송대 강의도 하나 듣고 왔습니다. 요새 이렇게 너무 해이해져서 큰일이에요. 내일은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해야 할 일들을 해야겠어요. 언니, 바람이 선선하고 날씨가 아주 선선한 가을 날씨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럼 남은 한 주간 더 파이팅 하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 방송 수고하시고 사랑합니다, 언니. 아야님, 쉴 수 있을 때는 그냥 푹 쉬는 게 좋은 거더라고요. 저도 요즘 막 쉬면서 아 이래도 되나? 나 이렇게 놀아도 되나? 막 그러거든요. 근데 또 막 바쁠 때는 바쁜 일이 있을 때는 또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쉴 수 있을 때 체력 보충할 수 있을 때 뭐 그렇게 체력 보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스타에 피자에 목살 스테이크 떡볶이 아주 맛있는 거 골고루 많이 드셨네요. 먹는 얘기하니까 또 살짝 배가 고파지려고 하네요. 저녁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픕니다. 우리 아연님께서 신청해 주신 음악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딱 어울리네요. 아이유의 바이 썸머.

네, 오늘 제시간 마지막 사연은 우리 흑장미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가슴이 먹먹합니다, 언니. 우리 돌이 수술 잘 하고 오겠죠? 겉으론 너무 씩씩한 아이라 씩씩하게 하고 오겠다고 하길래 뭔 수술을 씩씩하게 하냐고 푹 자고 잘 일어나라고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안 좋네요. 잠이 오려나 모르겠어요. 내일 저도 병원에 혈압 결과 보러 가는데 이래저래 심란합니다. 힐링해요. 사랑해요, 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요즘에 의료 기술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을 거예요. 괜찮아질 거예요. 우리 돌님도 그리고 우리 장미님도 혈압 결과 내일 보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괜찮을 겁니다. 혈압이 조금 그 기분에 따라서 높게 나오기도 하고 또 차분할 때 재면 너무 또 낮게 나오기도 하고 들쑥날쑥하기도 하더라고요. 괜찮을 거예요, 우리 장미님은. 고맙습니다. 힐링한다고 하셔서 도움이 되려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장미님께서 청해주신 음악 준비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기도할게요.

9월 9일 수요일 밤 여러분들과 함께한 2시간 동안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음악 신청란으로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고마웠고요. 또 밖에서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 고마웠습니다. 일교차가 좀 크죠? 여러분,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진아, 김나영, 김결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 주 수요일 밤 9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0: 드디어 날이
1: 엄청나게 추워졌어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새벽에 긴팔을 꺼내 입었어요. 와, 밖이 너무 추워서 반팔 입고 나갔다가 아이쿠 하면서 예, 다시 겉옷을 하나 챙겨 입고 나왔거든요. 와, 정말 날씨가 하루하루 다른 게, 다시 여름이 왔으면,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감기 환자들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환자들도 늘어나고 독감 환자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몸에 적응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올해는 독감 주사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좋겠죠? 저도 맞을 거예요. 나는 소중하니까, 여러분들도 소중하니까,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주신 우리 블루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우리 블루님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되게 오랜만에 만난다라는 느낌을 항상 갖게 만드세요. 귀한 방송,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 블루님의 뒤를 이어서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이 밤의 끝을 잡고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갑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늘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사랑인 없고 그리고 부와 권력 그리고 또 명예. 이 또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대요. 인생을 살면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 행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죠. 예, 사랑이 가득한 이곳 어디? 한우로스 24. 예, 방송국이죠. 사랑이 가득하다 못해 흘러 넘치죠. 예,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데이트, 이 또한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시간 동안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시간 만들어봐요. 제 시간 처음으로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컨디션 상승을 위해서 잠을 푹 자던지 가만히 휴식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방송 파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사람들과 같이 재미나게 시간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괜히 같이 있으면은 짜증나고 이런 것보다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같이 있으면 웃음이 넘치는 그런 시간 우리 두 시간 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꽁치님도요.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우리 꽁치님 어디 계세요? 노래 가사에도 나오죠? 행복할 수 있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예.

오늘은 하루 종일 한눈 팔았어요. 말할 수 없어. 수고하세요. 파이팅. 저는 두 눈을 팔았는데. 예, 하루 종일 두 눈 팔았는데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은 한 눈만 팔았대요. 저는 두 눈 다 팔았어요. 예, 뭔 정신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두 눈을 다 팔았더니 예,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박은빈의 노래는 전해드렸고 최사원 네, OST 곡이죠. DNX의 You. 어제가 화요일 맞죠? 어제 최종회. 예, 끝났어요. 그 마지막에 이 노래가 나오면서 끝났죠. DNX의 You. 그리고 셰리의 나이트 드라이브. 그리고 정지연의 우리의 속도. 이렇게 세 곡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도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콧물도 조금씩 나오고. 그래서 오늘 집에 판피린 제가 못 마시거든요. 마시는 거는 못 마시는데 알약이 있어서 그걸로 일단 먹었거든요. 조금 괜찮아지길. 여러분들도 미리 예, 상비약 정도는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요. 완벽한 시자를 적응해 출첵하였으나 오늘은 비루한 육신이 버티질 못하였나요. 조용히 구석에서 듣다가 잠들겠습니다요 하셨는데요. 예, 묻혀 봐야 알겠죠? 묻혀 봐야 육신이 버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스럽고 행복한 무침. 예. 예. 장비빨이 중요한데 우리 행복하자님께서 장비를 잘 챙기고 계세요. 그리고 늘 정비를 잘 하셔서 예, 24시간 풀로 365일 언제나 예, 장비가 대령돼 있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비루한 육신이 잘 버틸 수 있게 해드릴게요. 브라운아 이제 언제나 그랬죠? 그죠? 언제나 그렇듯 예, 장비빨이 중요하죠. 장비는 항상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써니사이드의 봄의 편지 그리고 터보의 굿바이 예스터데이는 조금 뒤에 우리 체리님의 신청곡 뒤에 준비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청일점인 우리 행복한 돌콩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묻히기 직전 예, 행님이 안 보여서 예 같이 묻히게 될 우리 돌콩님 어쩌나 언제나 늘 그랬죠. 예, 실감.

이젠 좀 궁금해졌어. 어떻게 살고 있니 너? 네 욕심이 널 흔들까봐 겁이 나. 그럴 용기조차도 없으면서 그래서 연락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픈가 봐 나 계속 널 쓰다듬고 다시 지우는 내 또다시 암스테이.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행복한 시간 우리 함께해요. 진주의 난 괜찮아, 신승훈의 날 울리지마.

예, 주무시러 가시는 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그리고 잘 자요.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 어젠가? 예,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편한 마음 되시고요. 따뜻하게 감기 걸리지 않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다 걱정스레하는 말 어디 정건우의 병원에 가다 박강성의 안녕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우리 철님이 없어서 우리 돌콩님이 엄청 춥대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면은 계시면은 따뜻하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두리번 철님을 찾습니다. 예, 철님이 없어서 몹시 춥다는 우리 돌콩님. 예, 성일점도 싫어 싫어. 오로지 행님만 행님만 찾고 있는 우리 돌콩님. 예, 불쌍해 죽겠네요. 예, 우리 철님 때문에 우리 콩님이 땅속으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MC 더 맥스의 원너브, 먼데이 키즈의 바이바이바이, 가비앤제이의 연애소설, 우리 행복하자님의 신청곡 함께 할게요. 음원사이트 가수 쳐서 찾은 곡으로 신청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화이팅해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오늘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시려고 예, 일일 드라마 세 편만 보고 오신 우리 행복하자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빛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예, 너무너무 고마워요. 예, 딴 때 같으면 예, 지금 드라마 보냐고 엄청 바쁠 시간인데 예, 행복하자님 대명처럼 행복하려고 예, 행복하려고 예, 드라마 세 편만 보고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015B가 부르죠. 325km. 그리고 김성면이 부르는 사랑과 우정 사이. 그리고 에일리의 노래입니다. 사랑, 첫 느낌.

저는 이 세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 밤 9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뵐게요. 우리 그때 웃으면서 또 만나요.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 시작기 나니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하늘호수 가족분들 반갑습니다. 밤사이 편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유의해야겠는데요. 어제 서울 낮 기온이 25도를 살짝 웃돌면서 비교적 선선했습니다. 출근길은 지금은 선선함을 넘어서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는데요. 현재 서울과 대구 15도 선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에서 3도 가량 낮고요. 강원 산지는 10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의 낮 기온을 보면은 서울, 대전, 대구 25도, 광주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야겠습니다. 날씨가 한층 쾌적해지면서 걷기만 해도 기분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서부는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제주 동부에는 강풍특보 발효 중인데요.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히 고정해 주시고요. 보행시에도 안전사고 유의해야겠습니다. 바다의 상황도 좋지는 못한데요. 서해상을 제외한 대부분 해상으로 풍랑주의보나 경보 내려져 있고요. 강한 노을과 함께 물결이 최고 5m 이상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에만 비 예보 있고요. 주말까지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좋은 음악 전해주신 나니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수 방송은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채워져 방송이 됩니다.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인라이브 게시판 통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로그인하신 후에 왼쪽 메뉴에서 랭킹 누르고 목록에서 실시간 선택하면 1위에 저희 한우로수 방송국 있습니다. 채팅 누르고 대화방으로 오시면 화면 오른편에 녹색 연필 보이는데요. 연필 눌러서 신청곡 사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가요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고요. 다만 트로트나 경음악, 팝송, 랩, 제이팝, 가사 전체가 영어인 곡은 신청하셔도 선곡이 안됩니다. 같은 가수의 노래도 두 곡 이상 선곡 안되고요. 바로 전 시간에 방송된 곡도 중복해서 보내드리고 있지 않으니 다양한 가수의 곡으로 넉넉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곡해서 보내드립니다. 사연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은 신청곡만, 신청곡 선곡이 어려우시면 사연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화와 함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PC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라이브 홈페이지, 모바일은 인라이브 어플 통해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사연과 듣고 싶은 노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FM 라디오 중심 한우로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좋은 아침인 가요의 터보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첫 사연 필리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데니스 프로젝트의 펑키 나이트 버블, 조선 힙합의 내 나이가 어때서는 개뿔, 군족 크루의 파리 투나잇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햇빛은 쨍쨍이지만 확실히 몸에 닿는 바람이 가을임을 알게 주는 아침입니다. 아직도 여름이 다 느끼고 반팔 입고 다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죠. 긴 소매 외투 하나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유의하시며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자고요. 오늘도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예, 햇살은 여전히 따뜻한데 바람 끝에서 확실히 가을이 느껴지는 아침이죠. 아직 한낮의 더위가 남아있어서 반팔 차림으로 나섰다가 아침 저녁 찬바람에 깜짝 놀라기 쉬운 요즘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운 외투 하나 챙겨두는 게 든든할 것 같아요. 늘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 잘 챙기면서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자는 말씀 저도 마음에 새겨봅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에 몸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입고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면 좋겠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왕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마크 투의 찰나가 영원히 될 때, 한경일의 내 삶의 반, 이승철 마이 러브 정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터보님, 피곤한 아침이네요. 일어나지도 못할 시간에 알람을 맞춰 놓은 우리 1호 덕분에 제가 일찍 일어나게 됐어요. 한 시간은 더 잘 수 있었는데 아쉽네요. 이따가 잠깐이라도 충전해야겠어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평소보다 한 시간 일찍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몸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겠죠. 그래도 아이 덕분에 조금 일찍 일어난 만큼 오늘 하루 좋은 일도 하나 더 찾아오니까요. 아침부터 피곤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했으니 잠깐이라도 여유 생기면 꼭 충전하는 시간 가져보시고요. 잠깐의 휴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루를 버티는 데는 꽤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틈틈이 쉬어가면서 기분 좋은 하루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네, 중간에 방송사고가 좀 있었죠. 네, 신곡을 이렇게 봤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목록이 싹 사라지고 그것만 딱 뜨는데 정신이 한 방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야옹스님 다녀가 주셨어요. 썸데이 알고 있나요? 장범준의 어차피 저차피 정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모님. 어제 많이 축하해 주신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이불 빨래 세탁기 돌리고 요즘 아기 데리고 산책하기 너무 좋은 날씨라 나가서 커피 한잔 사오려고요. 오늘도 방송 잘 듣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어제 생일이었었죠. 즐거운 하루 보냈다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네요. 축하드린 마음이 조금이나마 즐거운 하루를 만드는데 보탬이 됐다면 그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오늘은 이불 빨래도 하고 아기와 산책도 나가고 커피 한 잔까지 챙겨오는군요.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는 햇살이 따뜻한 날씨에는 아기랑 바깥바람 쐬기도 좋을 듯해요. 빨래도 뽀송뽀송 잘 마르고 산책하면서 기분 전환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도 꼭 챙기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정인여마님 다녀가 주셨어요. 티아라의 웨이러니, 아이유의 좋은 날, 나르샤 삐리빠빠 정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토보님. 오늘 드디어 일찍 나가는 날입니다. 오전 11시 반에 나가서 오면 오후 4시 이후에 집에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에휴. 오늘도 어제처럼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이 불어주면 좋겠어요. 발달 검사 때 발달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고 싶네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시간 잘 가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고 힘찬 하루 보내보아요. 잘 듣겠습니다.

있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일찍 나가야 돼서 벌써부터 하루가 길게 느껴지겠네요. 어제도 병원 다녀오셨죠? 이틀 연속으로 간다고 어제도 미리 걱정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간 오전에 나가서 오후 늦게 들어오는 일정이면 몸도 마음도 좀 지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오늘 뭐 좋은 소식 있겠죠? 예, 그동안 정인이와 함께 차근차근 자리해왔으니까 검사에서도 그동안 노력만큼 좋은 얘기 들을 수 있기를 저도 같이 바라봅니다. 엄마가 조급해하지 않고 곁에서 기다려주고 응원해주는 것만으로 정인이한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기분 좋은 바람 불어준다면 바쁜 걸음 속에서도 잠깐씩 여유를 느낄 수 있겠죠. 잘 다녀오시고요. 오늘도 행복하세요.